0: 다시 얘기하지 말아서. So you can box that for me.
1: Okay.
0: 그럼 벌써요. 개인 트라우마 사진.
1: Five, five, Alpha, November, Bravo, Sugar.

0: 그 버스기로 대나미에 비바바.
1: Also has a CSAT order. Clear Bravo 5, units report.
2: 6-10-4.
1: 10-4-7-28.